0: 거죠. 채널 하면 체크 들어래 상관. 원할 자매 치고 꼭 지금과
1: 더워요. 반내 피어 피로 나오라.
0: 비싸비가 뿐 아까 말한 방문. 안 재즈.
2: 뭐 이거 뭐 비싸.